87년 세계적 화제와 흥분을 몰고 온 오락 영화의 대작 로보카. 한국 공개 결정. As Robocop. 거대한 범죄 조직과 장렬히 맞서 싸우는 로봇 경찰. 천하무적. 전투 능력 극대화 성공. 인간과 컴퓨터의 환상적 합성. 로보카. 그 흘미 속엔 아직도 뜨거운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. 로보카. 대한극장. 신사적으로 인사드립니다.